시간 단가 아이콥스와 함께하니 감장하니 무코무의 스쿠아이덴 바이두라아이 인대랑나 무코무의 스쿠아이덴타 쓰라 뜻하이당 헌나이 헌거비

나는 수포 点啥 제구 배로 디디지마니 안디가 자로 초주해 니마데 노무로무과 디쥬아 과크마니 풍유호 와외 피니보당아 과세 샤다마니 풍유홍아 아무 유티 조비 나나갈래

0: 나는 수보 가치로 무과세마 아무 인시해님한테 도무무마 배구만다와 아유니에 가치로 무과 티지구 티지마과비 로이로 해님한테 자무 해니 쇼시모도 로라마데 도무 이리 인시해님한테 도무 유마과비 괴대니누 히쿠대니누로 니자도마테 유무와리 이후 니자마데 유무와리와 인지티마과 제수대 괴대 도무 니에카 조카대 도무로 무과 품마마티과리치와
1: 云南广播电视台民族广播。
2: 云南广播电视台民族广播。
3: 那好，可不记得。
4: 真话噶，天先生会。

원디친구디조대하바디친마구디코대아데우니쇼비부하라버버우프마비부하라콜레라호초저디코우마비코니한가할라비조